0: 좀 전에 그 국제영화상 수상하고 이제 아 오늘 할 일은 끝났구나 하고 이제 릴렉스하고 있어.
1: After winning Best International Feature, I thought I was done for the day and was ready to relax.
0: 아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예, 그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. 그 말을 하셨던 분이 누구였냐면 책에서 읽은 거였지만. 예.
1: Thank you so much. When I was young and studying cinema, there was a saying that I carved deep into my heart, which is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.
0: 그리고 같이 후배 어른 우리 토드나 샘이나 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멋진 감독들인데 예, 이 트로피를 정말 오스카 측에서 허락한다면 텍사스 전기톱으로 이렇게 다섯 개로 잘라서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.
1: And Todd and Sam, great directors that I admire. If the Academy allows, I would like to get a Texas chainsaw, split the Oscar trophy into five, and share it with all of you.
0: 아, thank you. I will drink until next morning. Thank you.

0: 말이 안 나오네.
1: I'm speechless.
0: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니까 일단 너무 기쁘고 알겠습니다.
1: We never imagined this to ever happen. We are so happy.
0: 지금 이 순간에 뭔가 굉장히 의미 있고 상징적인 그리고 시의적절한 역사가 쓰여진 기분이 듭니다.
1: I feel like a very opportune moment in history is happening right now.